0: 주로 기대 종합 프로그램나 다투데 카피기 이해
1: QR 코드
0: 기대 바스데 요 테츠와
1: 비모누 쿠키 아더니 데레오 테이즈 담았다 쿠키 아더니